0: 안 보이가? 저거 거 가라!
1: 인디! 인디 아까 수소고! 사크 인디 문 아이 스펠랑 시스파이어! 스펠 시스파이어!
0: 아!
1: 이 스펠 시스파이어!
2: 파이란 뭐 어쩌 뭐 뭐 좋아 뭐 뭐
0: 뭐야! 기쁘네! 막 막을 하나! 빼고랑 바꿔 봐라! 바람을 바람을 살까! 바타이 꼬무 바타이! 바다들랑 꼬르랑 가요! 넌 그 산티몽! Crisantemon, papa dala mo sa inyo. At ka mo nagka-trick back.
1: Weh, Crisantemon. A ver, spell Crisantemon.
0: Ha?
1: Spell Crisantemon.
0: Anong Crisantemon? Rose. R-O-S. Rose.
3: My God, I hate drugs.